아직 대공으로 했다 보던데 아마 두 분은 아까 뭐랬고 부자모랑이 심어 우차 보이고 기물이 아라고 이후 해무어 여자들 북한으로 갔다 앞에 앞에 앞에 아하고 타이다들 비자다는 여자 맞지 타이도 다들 비내려 그바로 가로 차이에 있고 아 타이호 헤메메메 하는 것도 맞지 차이고 타이호 그가 모임이 지나이 Aiwongan, Aitrangi Tau Thrun of the Finwa Tau to the Mamawai, Kumato, Hotatangat, Aoji Kopi, Jerry Takaway.